0: 유물전화.
1: 이제는 알아보다 못해 날 스틸레 전화 쇼에라 할 때
2: 헤매는 선이거로.
1: 여러분 모두 알카다시들, 미제비 알아봐야 하즘.

안돼! 님! 휴지어도 야무로 마셔야 돼! 사나님! 아, 안돼! 야트르든 파트라이에! 야단치 가르켄? 아, 헤벳 가서다 가봤듬 안네! 굴려굴려 뭐? 핸드말님! 뷰툰 햄데! 안에 심리 히치 이름에 삼아하는디? 악수배배 도날켄 알으름? 아부더니 있네시 역사 타미네 팀이 아름이 보라세 악데리스 ve 앞다 속겐 수는 birleştiği cebeli tarık boğazında olmalıyım. 아라다 kudretten bir engel. 탓트 수 tuzlu suya karışmıyor. 일하히 bir emirle bölünmüş bir su perdesi. Kutsal kitabımız Kur'an-ı Kerim'de 1400 yıl öncesinde Rahman suresinde söylenmişti. İki denizi birbirine kavuşmak üzere sanı vermiştir.